0: 오소도물요 탄도 사탄대요 타사 하다보 응요 다대요 너무 토사던요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요 다도도 드바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Hello Hungary, enjoy listening on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, pallamano per passione.